하루 종일 음악만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 너무너무 피곤합니다. 살짝 와서 살짝 잠도 잤고요. 어쨌든 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왔어요.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죠? 네, 어쩔 수 없고요. 내일까지는 음악만 전해드릴 건데 내일은 신청곡 전해드릴게요. 자, 오늘 우리 꼬미남님 생일이라서 멘트 살짝 드려요. 우리 꼬미남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. 네,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생일 축하하러 살짝 나와봤어요. 지금 할 일이 좀 태산이라

물론 신청곡 올려주시면 신청곡은 전해드릴 수 있지만 멘트는 오늘 더 못할 것 같고, 자 우리 꼬미남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. 뭐 좀 맛있는 거 드셨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맛있는 거 사주러 가야 하는데 여건이 네,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고요. 남은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. 축하곡으로 뉴이스트의 생일 축하해요. 한스밴드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해드릴게요.

0: 왜?
1: 아니, 아,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.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
0: 에?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?